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첫 곡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가운데 The Impossible Dream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 안에도 계절이 몇 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낮엔 여름 같다가 또 어제 그제 이렇게 비 올 때는 또 추워져서 아유 아직 여름은 멀었나 보다 또 생각하게끔 기온이 낮아졌었는데 또 오늘은 화창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맘때는 이렇게 뭔가 투명한 물잔 하나만 놓여 있어도 또 시원한 느낌이 들죠.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계절의 틈새를 또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주주맘님이 비가 온 뒤라서 공기 깨끗하다고 하셨고 강소영님도 선물 같은 하루 비 온 뒤 딱 날이 좋다고 하셨고요. 또 김명수님 오늘 아침 거의 한 시간을 사방 창문 열어놓고 환기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0: 저도 이래서 비가 오면요 그 생각하면 기분 좋아져요. 이 비가 지금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겠지. 이 비가 그치면 맑고 화창한 깨끗한 날이 우리에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오늘이 딱 바로 그날입니다. 선물 같은 하루 즐기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요.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카티 프로 시

카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라마르 크로스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752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생겼어요. 주일이 석가탄신일인데요. 제가 작년에 도남동에서 걸어서 길상사에 갔었거든요. 너무 조용조용하고 비빔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주일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때 길상사에 있던 시간이 여행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길상사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남아있는데 올해도 가고 싶은데 또 석가탄신일이 주일이라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유,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752번님 마음이 끌린 쪽으로 결정하세요. 뭐 주일에 길상사 한번 다녀온다고 하나님이 화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혹시 마음에 걸리시면 기도로 여쭤보고 허락 받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왈츠 15번 A플랫 장조,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 미하엘 로하이젠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왈츠 A플랫 장조,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 그리고 미하일 로하이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그팸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나누고 싶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 위해 듣는 사람과 듣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기 위해 잠시 듣고 상대의 문장을 양분 삼아 자기 말을 한다. 듣는 사람은 더 듣기 위해 말한다. 적당한 추임새와 달콤한 질문으로 상대의 말을 끌어낸다. 그러니 말하기 위해 듣는 사람과 듣기 위해 말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까마득한가. 나는 대체로 사람들 앞에서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건 내가 남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도 낯을 가리기 때문도 아니다. 그저 듣느라 말할 시간이 없다. 신기하게도 말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듣는 사람을 찾아낸다. 그들은 말하고 그 와중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각나서 더 말하고 상대의 호응을 잠시 들었다가 또 말한다. 한바탕 말하기가 끝나고 나면 칭찬 덧붙이기도 잊지 않는다. 넌 진짜 사람 말을 잘 들어줘. 혼자서 떠든 게 부끄러운 사람은 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넌 왜 네 얘기를 안 해? 목소리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날 때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건지 쏟아내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던 건지 헷갈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게 된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은 정적이 생길 때까지 듣는다. 자신의 말을 아껴 상대의 말이 머물 자리를 마련한다. 그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귀하다. 그 순간은 내가 그에게, 그는 나에게 바쁜 일상을 쪼개 시간을 내고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상대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재화를 즐거이 쓰는 자리. 많은 사람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므로 내가 편하게 여기는 상대는 몇 되지 않는다. 이왕이면 말하는 사람보단 듣는 사람이고 싶다. 행동하지 않으므로 힘이 되는 사람,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 관계에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말하는 존재는 나를 산란하게 하고 듣는 존재는 사색하게 한다. 가뜩이나 시끄러운 세상에서 내 주변만큼은 말이 없는 것들로 채우고 싶다. 그래서일까? 내 인생에 듣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지고 만다. 모두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듣는 사람은 너무나 작고 소중함으로.

길병민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심은문 작시 그리고 정혜련 작곡 별을 캐는 밤.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 크리에이터이자 작가 슈뚜, 희조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N의 질문 가운데 슈뚜의 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네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확실히 요즘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내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막 찾다가 찾으면 바로 그냥 들어와서 또 한참 동안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

관계에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또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색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관계에서 또 썰렁하고 대화가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맛있게 말로 계속 이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데 그 틈도 주고 있지 않을 정도로 혼자 떠들고 있진 않은지 꼭 의식해 가면서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편안히 머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조금 특별한 곡 준비해봤는데요. 치쿠치쿠 노 푸바라는 곡입니다. 옥수수 가루 위에 붉은 참새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브라질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기악곡이에요. 옥수수 가루를 쪼아 먹으려는 새의 모습을 경쾌하고 빠른 리듬으로 표현한 그런 음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또 편곡하고 연주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곡을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매튜 벨리의 첼로, 그리고 카리오사 프라이탁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치쿠치쿠 노푸바. 이걸 작곡한 사람은 브라질의 음악가 제키니아지 아브레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매튜 발리의 첼로, 그리고 카리오카 프라이타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하나 듣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십니다. 나무그늘님은 나는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잠시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은 의도적으로라도 듣기 위해 말하는 사람으로 해보려 합니다 하셨고요. 4861 쓰시는 분은 와 이런 진짜 아담과의 소통이라며 말하기 듣기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통함이 있는 아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하루라도 놓칠 수 없는 이유네요. 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간이 미소 짓게 하는 추억으로 또 자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텔레파시. 그런데 대부분은 아 나는 듣는 사람이다. 나는 말 많이 한다. 아, 많이 안 한다. 아, 말 많이 하는 사람 정말 피곤하다. 이런 글들이 대부분 지금 게시판에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이렇게 음악을 듣고 라디오를 듣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왠지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히 재밌는 사람 저도 좋지만 정말 요즘 말로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너무 말 많아서 귀에서 피날 것 같은 그런 분들 만나려면 조금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되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다섯 번째 곡 A장주 함께 들을 텐데요. 앞선 곡들에 비해 한층 더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지닌 음악입니다. 춤추듯이 가볍게 흐르는 리듬 속에서 드볼작 특유의 따뜻한 선율과 생동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드볼작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곡가인지 아마 이 짧은 곡 안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늘 들은 슬라프무곡은 특히 에너지가 아주 넘치죠. 드볼작의 슬라프무곡 작품번호 46가운데 5번 A장초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로베트 슈만의 연가곡 디지털 입의 시인의 사랑 가운데 밝은 여름 아침 Am leuchten Sommermorgen 듣겠습니다. 딱 오늘 같은 날이네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후베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지금 목동 스튜디오에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 곡 들었는데요. 가슴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쾌청하게 가슴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디지털리베 가운데 Am leuchtenden Sommermorgen 밝은 여름 아침 들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음성 그리고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항상 이 시인의 사랑 들을 때는 좀 다른 가수, 다른 성악가 걸 들어볼까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자꾸 분달리시를 선택하게 되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My Way, 뭐 워낙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을

My Way 요셉 스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2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우님 어제 신청곡이 안 나와서요. 오늘 55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거실에서 결혼 사진 보면서 마음이 찡해요. 우리 그이는 8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손주들 3남매가 참 어여뻐요. 거실에서 CBS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매기의 추억 신청해봅니다. 김정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결혼기념일 55주년인데 남편분 먼저 하늘나라 소풍 가게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혼자서 보내고 계신데요. 마음이 찡하시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하늘에서 아마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신청해 주신 매기의 추억 들으시면서 또 좋은 순간들 추억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함께 보내드릴게요.

매기의 추억, 테너 프랑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김정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55주년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오늘 1부 끝곡으로는 드볼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립니다. 아이작 선의 바이올린과 로버트 맥도날드 피아노 연주고요. 1부 끝곡으로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0: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구름 흘러가는 곳,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유경준 님이 기품 있는 김학남 님의 목소리 그리움을 안으로 사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좀 보려고 했더니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이버대에서
2: 숨 실력자
1: 나의 꿈을 숨 실력 발휘 쏴

0: 라이브 대.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0: 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어 맞다
2: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4: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스테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C어트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맨델슨의 All for the Wings of the Dove, 비둘기 날개를 위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음성이었어요. 아, 어쩜 이렇게 음성이 정말 천사의 목소리처럼 맑을까요? 자, 5784번님 사연입니다. 정원님, 저 내일 생일이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기운이 좀 빠져있는데 정원님이 추천해 주시는 피아노 연주곡 들으면 제겐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정원님은 여름이 생일이죠? 우리 아이랑 하루 차이 나서 기억한답니다. 추천곡 부탁드리며 오늘도 잘 들을게요. 겨울이불 정리하고 방금 세탁소 맡겼더니 그 와중에 속은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아,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겨울이불 쫙 빨아서 넣어놓으시면. 피아노 곡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좀 안 듣는 곡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예전에 제가 나의 찬란한 그대 에게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곡인데요. 슈만의 여러 피아노 모음곡집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다비드 동맹 무곡집이라는 모음곡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번째 곡 Zartun Singet,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정말 아름다운 곡인데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 가운데 14번째 곡 차르톤징엔트,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투스틸레망 하모니카 연주로 올드 프렌즈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5784번님 내일 생신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영란님은 올드 프렌드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반가워서 세상에나 눈물이 나네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 아실까 하셨습니다. 통하니까요. 이심전심. 아,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생육하고 번성함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동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동원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췌장암으로 허우적거리며 헤맬 때 큰 은총으로 새로운 세상의 연수를 연장시켜준 그 감사가 8년 동안 제 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따라 엄청난 축복으로 큰아들 집에 3명의 손주와 작은아들 집에 2명의 손주, 딸 둘의 아들 셋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 숨쉴 수 있으므로 함께할 수 있는 큰 사랑입니다. 며칠 전에 넷째, 다섯째 손주로 태어난 쌍둥이 은하와 로하의 백일잔치가 있던 날, 살아있어 이런 엄청난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평온의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베이 노래, 소프라노 조안 소덜랜드와 테너 루치아노 바바로티의 노래, 그리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야,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죠. 췌장암. 그렇게 큰 병을 지나서 다시 맞이하는 일상은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앨범에서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가 참 진심으로 깊게 느껴졌어요. 손주들의 웃음, 이 백일잔치의 풍경,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어쩌면 행복은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숨어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행복이 되는 거겠죠. 무엇보다 이동원님의 이 앨범에는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참 여운이 남습니다. 자, 이동원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잊지 않고 50분 정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한 대로 바른 정도의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의 아침을 열어갑니다. 야산을 산책하면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언덕길을 오르는 숨가쁜 호흡소리가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로 인도해줍니다. 만 80이 되는 그날까지 나의 동반자 김삼옥 권사님과 결혼 50주년까지 건강한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소망하며 겸손한 삶을 열망할 때 분명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살루트 아모르, 사랑의 인사, 사라 장의 바이올린, 그리고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루틴이 참 단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한다는 문장이 또 마음에 남네요. 사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뭐 대단한 거창한 결심보다도 이렇게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마음가짐에서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혼 50주년까지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다는 그 바람도 참 따뜻했고요. 두 분의 시간이 오래도록 평안하고 다정하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악 앨범 한번 함께 펼쳐보죠.

앞만 보고 숨쉴 틈도 없이 바쁘게 달려온 인생 여정.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다가 건강 문제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절벽 같은 낭떨어진 것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이 70이 되어 이제야 살아온 뒷모습을 돌아보며 어리석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며 반성도 해봅니다. 실현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지금은 참 많이 행복합니다. 함께 탁구 치는 분들 중에 90의 나이에도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답니다. 제 작은 소망이 80까지 살기를 바라는 것인데 90세 어르신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내는 욕심이며 교만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기타를 배우고 익혀가면서 손주들이 오면 섬집 아기를 함께 부릅니다.

바라보며 웃어봅니다.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백두산, 튀르키예 등 많은 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니 이 또한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쉬어가는 여유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며 커피 한 잔을 바라봅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가운데 30번 A장조 작품으로 62의 6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프릴링 슬리트 봄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픈 시간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걷고 운동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손주들과 또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는 그런 평범할 수 있는 순간들 말이죠. 오늘 사연 읽으면서 행복은 결국 누리는 능력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여행하고 또 새로운 풍경 앞에서 설레하는 그런 마음이 참 젊고 멋지시고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더라? 90세 어르신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했더니 아내분이 욕심이며 교만이라고 핀잔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그게 무슨 교만이에요. 80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에? 80? 80은 너무 청춘이신데 생각했죠. 100세 제가 드립니다. 100세까지 건강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글 쓰시는 것 보니까요. 우리 이동원님의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처럼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 사연이 채택되신 이동원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오늘같이 이렇게 쨍하고 맑은 날 들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리원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쾨르보너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플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팸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로스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6420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생일인데 아무 곳에서도 축하가 없는 게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이러셨는데, 에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괜히 주변 사람들 시험하지 말고 며칠 전부터 은근히 소문내시라고요. 잘못 사시긴요. 오늘 날씨도 찬란한데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제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2368번님은 오래된 애청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째 되고요. 에그몬트 소고기 듣고 싶네요. 축 처지지 않으려고 병실 나와 복도 걷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편찮으시군요. 음악 들으시고 축 처지지 마시고 힘내셔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주페이 오페라, 주페이 경기병서곡 듣겠습니다. 볼프강 사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언 국립오케스트라 연주고요. 2368님 함께 듣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마이크를 보면요, 따뜻하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어린 마이클이 종종 엄마와 함께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거나 극장을 찾는 장면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혹독한 훈육도, 또래 아이들처럼 놀지 못하는 서글픔도 미치지 못하는 온전한 쉼과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고전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공포 영화 런던의 늑대인간 같은 영화는 마이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빛내는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지치는 일 있으신가요? 마음 복잡한 일 다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 한 시간 여러분의 작은 극장이 되어드릴게요. 세상의 소음은 잠시 접어두고 영화의 세계로 함께 가보실까요?

금요일 최강희의 영화음악 문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는 마이클 중에서 마이클 잭슨 휴먼 네이처 들으셨어요. 맞아요. 마이클 잭슨은 실제로도 엄청난 영화광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랑 종종 영화관 데이트를 하고 또 네버랜드 안에 개인 영화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도 언급하는데 뮤직비디오라고 하지 않고 꼭 단편 영화라고 말하죠.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곡으로 영상을 만들 때 마치 단편 영화를 찍는 것처럼 엄청난 공을 들이곤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까요? 요즘에 이런 수다가라가 떨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죠? 감사한쭈님, 마이클 저도 봤어요. 마이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알았네요. 맞아요. 그저 감성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엄청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뭐 영화에는 그 반대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었지만 뭐 여리고 뭐 동심이고 뭐 피터팬 같은 모습이 많이 부각되었지만 또 요즘은 알고리즘의 시대 아닙니까? 또 안팎으로 보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또 알 수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젤리용님, 어제까지 세 번 봤어요. 동갑내기 마이클 잭슨이 그립습니다. 아, 동갑이세요? 5833님, 20대 딸이랑 같이 봤는데 스릴러 뮤비 만드는 에피소드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봐도 멋있다고. 엄마와 영화를 보며 위로를 받던 장면 참 뭉클했어요. 마이클 잭슨의 고뇌나 퀸시 존스와 인연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0: 좀 아쉽긴 했지만 마잭 노래만으로도 일단 좋았네요 전 하셨습니다. 마이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화로 위로받고 또 영화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향.

자, 멋진 두 곡 듣고 오셨네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He's a Pilot. 이어진 곡은 아이언맨 3 중에서 Can You Dig It 이었습니다. 이 곡이 흐르는 동안 아이언맨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를 팝아트식으로 멋지게 편집해서 보여줬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아이언맨 팬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었죠? 5633님, 병원 진료 끝나고 강디 목소리 들으며 지하철 타고 갑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5633님. 제가 5633님께 좋은 친구가 되었다니요.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네, 정말 안팎으로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아, 이것도 좋은 사람 컴플렉스일까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요즘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잘 못 돌보는데 뭐 친구야 돌보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사는 것이겠지만 또 이 시간, 한 시간 체험에서만큼은 영음 씨들 잘 돌볼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1737님, 출근 후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좀 있었는데 최영훈과 함께 잠시 쉬어갑니다. 음악이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일상 중에 한 시간 힐링해요. 열병님,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유명한 고백신에 흘렀던 곡, 이지영의 엘디아 깨메키에라스. 오랜만에 너무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엘디아 까메키에라스,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이란 뜻이죠.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고 참 좋네요. 이 장면 음악도 참 좋았고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영화 그녀에게 중에서 쿠쿠루쿠쿠 팔로마 카에타노 벨로조입니다.

영화 밴디츠 중에서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이어들었습니다. 영화 밴디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먼저 떠오르세요? 오늘 소개한 영화는 브루스 윌리스와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헐리우드 영화죠. 2인조 은행강도의 여정을 유쾌하게 담은 범죄 코미디였다면 독일 영화 밴디츠는 여성 타록스의 얘기를 담은 로드무비죠. 흔치 않은 독일 영화였는데요. 여성 타록스 버디무비인데다가 음악도 진짜 강렬하고 좋아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같은 제목의 다른 영화들이 있네요. 9410님, 연차 내고 군대 휴가 나온 막내 아들내미랑 국중밥 구경 갑니다. 비가 오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들이라 기분 좋네요. 스타이즈본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메모에 놓았다가 어떤 곡이 듣고 싶으신지 안 적어주셨네요. 우리 스타이즈본 노래는 자주 나가는데 적당할 때 또 9410님을 생각하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랑 오랜만에 나들이 부디 정말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5712님, 한 달간 딸내미랑 냉전 중이었는데 딸이 먹고 싶다는 망고빙수 같이 먹으러 가서 스르르 풀렸네요. 빙수 가격은 사악했지만 한 숟갈씩 나눠 먹다 보니 얼어있던 마음도 스르륵 녹더라고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아, 참 사람 사는 거 진짜 재밌어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하나 틀어진 거 네가 뭐라고. 정말 이런 게 사랑인가 봐요. 그 마음 하나 어려운 것이 이렇게 눈 녹듯이 풀리면 이렇게 쉽게 풀릴 거 기분이 정말 이토록 날아갈 것 같다니요. 저 뭐죠? 사연을 다시 한번 읽은 건가요? 참 공감이 갑니다. 신나는 신청곡 이어가겠습니다. 동근안경님, 강디 우리 불금인데 신나는 곡 들어요. 로켓맨 중에서 크로코다일락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로켓맨, 엘튼 존의 삶과 노래를 담은

0: 뮤지컬 영화죠? 태런 에저튼이 엘튼 존 역을 맡아서 연기도 노래도 참 잘했는데, 그렇다면 크로커다일 락 태런 에저튼 버전으로 듣고요. 4411님, 맘마미아를 너무나 사랑하는 40대입니다. 영화를 몇십 번은 본것 같아요. 오, 그러셨어요? 언젠가 영화 속 그리스 섬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여행 적금도 넣고 있답니다. 꿈은 이루어진 듯! 도나와 친구들이 부른 댄싱 퀸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도나와 친구들 같은 여성 40대 분이신가 보네요. 4411님. 꿈은 이루어진다. 얍! 네, 꼭그꿈 이루셔서 그리스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1: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a rising star in rock and roll. Please welcome all the way from London, England, Elton John.

0: 007 Your Eyes Only 주제가죠. For Your Eyes Only 시나 이스턴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님. 그동안 전 나이에 많이 얽매여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이를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마음이 늙더라고요. 이거 진짜 그렇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벗어던지기로 했어요. 일본어 공부해서 조만간 남편이랑 자유여행 떠나보려고요. 하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공감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캐주얼 옷도 잘 어울리고 좀 나름 동심으로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문득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자기 객관화를 하잖아요. 전참시를 보면서. 왜냐면 저의 생활을 제가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남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지 않고 살았던 것, 그게 그 비결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나이답게 곱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더 아름답고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4: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7: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8: 절세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5: 1인 사장님이라면
16: 얼마?
15: 경리회계는
16: 얼마? 경리
1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6: 얼마예요?
1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6: HR365.
1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6: 얼마나 좋은데요?
1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1: 올바른 품질하면?
20: 올품.
21: 올품하면?
20: 올바른 품질.
2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0: 올바른 품질.
22: 최강희의 영화음악 금요일 끝곡입니다. 영화 로빈 훗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 Everything I do it for you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0: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 흥얼거리는 사람에게 물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딱히 없대요. 없다면서 웃어요. 별말 아닌데 상대방 말에 잘 웃어주는 사람도 그래요. 뭐 좋은 일 있냐 물으면 좋은 일? 글쎄요.

출근길에 신호 한번 안 걸리고 시원하게 쭉 달려온 덕분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 기분 좋은 가족들 덕분에 덩달아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맛있다, 감사하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순해지죠. 지금 내 표정이 밝다면, 노래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작은 신호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0: 데이 브레이크 좋다. 정말 좋다. 이거 좋다 하는 거 좋다 하는 거 이거 저기 뭐야 새끼손가락 한번 앞으로 내밀었다가 엄지손가락 한번 앞으로 내미는 이거 좋다. 김혜준 씨가 하는 거 기필이 삼촌이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아침마당 안 봐요? 아침마당에 네 번 나왔어요. 기필이 삼촌이 이모랑 낭만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좋다. 금요일 자체로 좋아요. 그렇죠. 또 이제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생각하면 지금 오늘 차가 월매나 막힐까? 비 온 뒤 하늘 바람 너무 좋아요. 오, 그건 깨끗해져서 좋아요. 근데 수영 씨와 함께해서 더 좋다고 202 하나님. 아, 안타깝게도 제가 구는 가지고 있거든요. 수영 구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씨를 제가 소유하지 못했네요. 더 노력해서 수영 씨도 한번 제가 소유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 수영만도 있죠? 거기 요트 쫙 있고 다 수영로가 있고 수영구, 수영로 부산에 가면은 거기 아 이게 다 수영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밟으시길 바래요. 저한테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별일 없이 편안하게 열만 드릴 수 있다는 게 좋죠. 다들 편안하게 3243님처럼 예, 수영 씨와 함께 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7: 새벽반 김치.
8: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0: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좋다
2: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3: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2: 유동 골뱅이.
1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글레오?
1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8: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클크왁 클런 꽁 쿵따리 아니죠. 꽁따리 샤바라죠. 크레용팝 빠빠빠 왁스 오빠. 연휴에 불금이라 반차 내고 집 가고 있어 행복합니다. 노는 건 즐거워. 드래곤 김구님.
1: 즐겁죠. 돈 벌어놓고 지금 노는 거죠? 이렇게 쉴 건데 또 반차까지 내고 그러면은 부럽네요.
0: 8156님 오랜만에 친정 부산 가요. 오늘 날씨도 좋고 아들도 컨디션 좋은지 차 안에서 안 찡찡거리고 남편 운전 실력도 완벽하고 남편이
1: 운전 실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0: 아, 내 원피스도 화사하니 좋네요. 부산 가서 회랑 해산물 실컷 먹고 올게요.
1: 좋아요. 수영구, 수영만도 내 땅이니까. 마음속에 내 땅. 내 이름 썼으면 내 땅이지 뭐. 거기에 또 이렇게 둘러봐요. 내가 허락해 줄게요.
0: 127 하나님, 어제 청자켓 입고 외출했었는데 어려 보인다고 칭찬 듣고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시작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이쁘게 봐준 분들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아줌마 오늘 너무 신나는 날입니다.
1: 근데 이렇게 해서 아하 청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청만 입어 제끼면은 센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청 자켓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영해 보일 수 있었던 거지. 또 뭐 다른 걸로 계속 막 위아래 청청으로 했는데 약 알죠? 청청 패션이 제일 어려운 거. 그거 잘못 맞추면

60년대, 70년대로 가면서 아, 옛날 사람이 걸어다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세 분 모두에게 기분 좋게 커피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556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조정석 좋아좋아 140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아니, 저기 이때다 하고 지금 락 발라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골고루 들어야지요. 스카이의 영원 나현선님, 김정민, 무한지해. 2114님,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가평 캠핑 가요. 아이 친구네랑 가는데 너무 기대돼요. 이따 만나서 장 보기로 했어요. 근데 장볼 때, 요럴 때가 진짜 신나지 않아요? 막, 요거 살까, 저거 살까, 이렇게 하고. 그쵸, 캠핑은 먹으러 가는 거죠. 아이로 인해 알게 되는데, 나이가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 크면 엄마 아빠끼리만 여행 다니자 했어요. 날도 좋고, 기분도 좋고, 행복한 여행 기대됩니다.
1: 근데, 진짜 애들이 너무 좋겠다. 애들끼리만 친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캠핑까지 갈 만큼 친하면 애들은 너무 재밌고 좋죠.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주기적으로 캠핑 메이트지 뭐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조금 누구네 집이 이제 사춘기가 왔대 그러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캠핑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 모든 캠핑장이 그렇진 않을 텐데 알아보면 뭐 이렇게 축구장이나 이런 거 같이 되어 있는 곳 있죠. 남자아이들이라면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면은 아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610님. 개교 기념일이어서 오늘 학교 안간 고딩 딸내미와 데이트 갑니다. 와우. 그러네. 아주 그냥 짱이네.
0: 얘 웬일로 같이 가자는 건지?
1: 아이고, 알면서 그래! 응?
0: 그쵸.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달라 그러겠죠?
1: 올령에 가야지, 올령.

그 여자아이들은 이미 초딩 때부터 세일이다 그러면 큰 제 친구 딸도 큰 장바구니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끼고 보부상만 키로 가서 확 싹쓸이를 해온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유튜브를 찍는 거야. 올리지도 않는 유튜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구요? 뭐야? 이거 바르고요. 이거 한대요. 귀엽지 않아요? 사주세요. 네. 적당히만 하면 뭐 너무 누르면 애들이 튕겨져 나가니까. 아유, 나 딸 키웠으면 난 어땠을까. 보라써니님의 신청곡 태연 위켄드.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3: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듣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아중 마리아 김현주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저기 오늘은 어떤 음악 깔아줄 거예요? 미리 준비 좀 해봐요.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장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음악은 경음악으로 준비했어요. 이 음악, 야니의 음악 기억나시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한도순 세트, 마인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지친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0: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물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응? 보미마미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일리스 이츠미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응? 가사를 뭐 이해를 한다라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거를 묻는 것 자체가 옛날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지금 그 코르티스라는 팀도 도가니 사리기 빙빙 뭐라고 저쩌고 빙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서사가 있거나 이게 이래서 저렇게 됐나 그랬구나 하면서 가슴을 아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터보랑 오렌지 캐러멜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잘난 척 좀 할 수 있는데 요즘 노래들은 뭐랄까 달라. 근데 춤추고 막 이러기에는 비트가 좋잖아요. 그 이정현 씨도 이거 아일리시랑 같이 콜라보 빙빙 했던데 난 안 필요하니? 2751님 자전거 타고 성수대교 넘어갔는데 다름은 자전거에서 수영실 라디오 로고송이 나오니 왜 반갑죠? 내적 친밀감이 생긴 건가요? 날도 좋은데 더 기분 좋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꽤 있으셨는데 요 근래 좀 뭐 뜸 했는데 자전거에서 라디오 나오고 있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었나요? 양정민님 내일부터 전국 소년체전 시작입니다. 작은 아이가 배드민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서 부산에 가고 있어요. 수영님 덕분에 좋은 노래 들으며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배드민턴 파이팅! 김하진상 유상무상이에요. 김하진상 파이팅 그 아, 예. 또 타군요. 우리 김하진이 화이팅! 꼭 상 타가지고 우리 아들 상 탔잖아요 했으면 좋겠네. 한우한도 먼저 쏘도록 할게요.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2691님이 신청하셨고요. 이현우의 메리미 제니 천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1421님 다들 연천에서 친정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부럽습니다. 전 오늘 반차 내고 영유아 검진 간답니다. 전 그게 더 부럽습니다. 수학과 치과 두루두루 다녀올 예정입니다. 많이 큰 만 6세 막둥이도 동생 등하원 시켜주는 사춘기 중1 형아도 아이들 챙기느라 일하느라 고생한 저도 칭찬해 주세요. 남편은 언니가 칭찬거리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1: 내가 왜 남의 집 남편 칭찬거리를 챙겨줘야 돼요? 일사이 하나님 지금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 구석이 문제인데 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한우 한 돈 세트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기를 이렇게 뚝뚝 뛰어난 거 저는 그 칭찬하고 싶네요. 중1이랑 6살 아이랑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1이가 중2병 걸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막둥이가 있기 때문에 막 하고 그러질 못할 거야. 눈치가 보여갖고. 물론 중1, 중2 때 신생아가 태어난다면 니는 끄장이야. 저도 중3을 벗어나면 괜찮아질진 모르겠지만 중학생 내내 내 너에게 동생을 선물해준다면 네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복수심에 불타긴 했는데요. 힘이 닿질 않았어요.
0: 0792님 인천에서 부천으로 엄마 보러 가는데 88번 기사님이 수영씨 방송 틀어놓고 가시네요. 아유, 버스는 제가 점령했다고 보면 돼요. 버스는 다 내 버스야, 내 버스. 88번 기사님 짱짱짱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88번 기사님들 드디어 소개됐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기사님들이 열만을 틀어놓고 계시는데 아, 난 아직 소개가 안 됐네. 진짜 우리 저기 뭐야 승객들은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차 시간에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저도 소개받고 싶어요. 용기 있게 외쳐보세요. 예. 0792님이 신청하신 이창섭 천상현 특공님이 신청하신 김상민 유

0: 수영 씨,
1: 전 승객 말고 내 직접 소개하꾸마. 어디 잘못된 사투리를 소개할규. 신월동에서 상암동 회차는 6715번 버스 기사입니다. 항상 듣고 다닌 디우. 어디지? 소개하는 디우? 가끔 문자도 하고 이웅. 1460님. 아, 신월동에서 상암동으로 회차하는 요 인근이시네요. 6715번 기사님께 커피를 드리도록 할게요. 5802님이 신청하신 카니발 그녀를 잡아요.

0: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9: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8: 1인 사장님이라면
9: 얼마?
8: 경리회계는
9: 얼마? 경리
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9: 얼마예요?
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9: HR365.
1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9: 얼마나 좋은데요?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2: 너무

0: 1544-7575.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5: 유유 제약.
6: 세금.

0: 로인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와, 요즘 라디오 뭐 듣느냐고요? 그야 물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죠. 난 소중하니까. 동시간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1위, 청취자가 선택한 진짜 1등 라디오. 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와우.
6: 7673님이 비가 와서 씻어주니 나무들이 너무 싱그러워요. 계곡에 물도 흐르고. 아유, 앞산에 운동 왔는데 열만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러니까 비도 왔다가 쨍쨍도 했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죠. 오늘 끝곡 9006번님의 신청곡 백예린 스퀘어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세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세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세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이

0: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본트는 체급 경기라 몸무게에 따라 여러 가지 체급으로 나뉘는데요. 플라이급은 50.7kg 이하고 벤텀급은 53.5kg 이하, 약 kg 이하, 헤더급은 57.1kg 이하, 라이트급은 61.2kg 이하, 웰터급은 66.6kg 이하, 미들급은 72.5kg 이하, 헤비급은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갈매기떼 여러분에 대한 저의 존경과 애정은 무게를 잴 수 없는 무제한이고 거리를 알 수 없는 무한대입니다.

0: 그러면은 막 동네 사람들 TV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TV 있는 집으로 모두가 다 몰려가가지고 시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참 인기였죠. 지금은 뭐 많은 스포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양해졌지만 그때는 원투하고 레슬링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야구는 청룡기, 고등학교 야구, 고교 야구가 또 인기가 아주 많았죠. 권투하니까 생각나는데 권투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그러니까 저희들 기억에 가장 뇌리에 박혀 있는 선수는 홍수환 선수죠. 예, 홍수 카라스키아와의 그 일전 네 번 다운되고 다섯 번째 일어나가지고 카라스키아를 다운시킨. 와, 진짜 최고의 게임이었죠. 아마 권투 역사에서도 굉장한 그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빈 해글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들급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마빈 해글러, 토마스 헌스, 슈가레이 레너드 이 세 사람이 좀 비슷한 아 듀란 로베르토 듀란도 있었네. 하여튼 이 네 사람이 비슷한 체급이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빈 해글러와 토마스 선수가 붙은 경기였는데 1회 와 진짜 그건 아마 그것도 아마 이 권투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엄청난 경기였을 거예요. 아, 두 사람이 거의 뭐 야 최고의 경기 기억나네. 권투 좋아해서 옛날 생각납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송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노래 또 하시고 싶은 얘기 모두 다 한동준의 팬팝송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시판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4: 쏴쏴 숭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Summer Night City였습니다. 아바의 노래였습니다. 네. 권투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권투하고 레슬링 하면은 그냥 그때 흑백 테레비 TV 당시에 오늘은 김일 선수 나오고 뭐 그 나온 청규덕 선수 나오고.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관절 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콘칸의 I beg your pardon, 패셔보이즈의 Always on my mind, 데이비드 라임의 밤비나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변정규 씨가 게시판 참여는 참 오랜만입니다. 한참 헤매다가 이 곡까지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하시면서 콘칸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김경훈 씨, 오랜만에 휴가 춘천으로 자전거 여행을 와서 닭갈비로 점심 먹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 나오길래 관심 가져보니까 동준님 방송이네요. 네. 아는 척 해주시면은 사장님이 국수 서비스 해준대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국수 서비스 사장님 그 국수 서비스 드려야 됩니다. 네. 듣고 계시죠? 놀다 들킨 님이 익숙한 음악이 나오면 하루 종일 흥얼거리다가 다른 아는 음악이 나오면 또 어느새 잊고 새로운 음으로 흥얼거리기 일쑤입니다. 아무렴 어때요? 신나면 되지.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여초원 님도 지금 자전거 라이딩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우 상쾌하시겠네요.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그리고 엘사의 몽카도.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요즘 어머니께서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예비 사돈 댁에 택배로 보내시느라 바쁘십니다. 이제 곧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거든요. 저희 집안에 골칫덩어리를 거두어 주시는 분인데 얼마나 고맙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동생은 저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동생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몇 번이나 다투실 정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못마땅한 남편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시면 저는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안 좋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식들마저 내 편이 아니라면서 혀를 쯧쯧쯧 차셨죠. 이제는 늘 어머니 편이 되어주는 예비 사돈이 생겼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비 사돈한테까지 아버지 흉을 보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동생도 걱정이 되는지 사돈을 만나러 갈 때면 어머니께 조금만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만들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음식을 만드느라 힘들어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사돈 댁으로 음식을 보낼 때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처음엔 싫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와 함께 가십니다. 동생의 결혼이 아무래도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사랑으로 출발하는 동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도 잘 회복돼서 두 분이 해로하시길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매제가 될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의 눈이 예뻐서 사랑하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은 눈이 다 닮았거든요. 아버지 눈을 닮아서 아래로 처진 눈이요. 솔직히 저는 그게 불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도 매력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에서 박형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자주 다투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관심이 없으면 다투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되거는 거거든요. 오히려 다투시는 게 뭐 안 다투시고 사이가 좋으시면 더 좋겠지만은. 네.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제 음식도 같이 사돈댁으로 나르시고 뭐 좋아지실 겁니다. 아마 이 동생분의 결혼이 좋은 어떤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눈이 아래로 처진 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 눈이요. 이 또 우성이죠. 우성. 그래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눈이 처지신 분들은 자식들은 전부 다 눈이 처져요. 저는 좋던데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5299번으로 오늘 사연이랑 딱 맞는 보석송이네요. 최고의 음악. 아오이 찍기님이 아무리 밉고 못마땅하셔도 자식 앞에서 흉보시면 안 돼요. 자식에겐 상처랍니다. 그러셨어요. 클레오파트라님은 저도 살짝 처진 눈 좋아해서 저희 신랑 골랐습니다. 그러셨어요. 7944번으로 처진 눈 귀엽죠. 동생분 결혼 축하드리고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6755번으로 아 참으로 타복한 가정입니다. 아웅다웅해도 노력하는 가정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마이클 런 투 스트라이크 님이 갈수록 닉네임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따라 데뷔 깁슨의 고음이 맑고 청아하니 소름 돋네요 그러셨어요. 자, 예쁜 결혼 네, 앞으로 하시고요. 사이도 점점 더 좋아지시고 사돈끼리도 네, 자주 만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카펜터즈의 Please, Mr. Postman.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9: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8: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9: 우리 집은 슈가버블.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5: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신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리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탐 존스의 I Know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의 포터!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Rainbow. 오늘은 아슬린 데비슨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교통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7276번으로 신논현 사거리 싱크홀 발생했다고요. 통행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웬일입니까 또 싱크홀이. 아이고 참. 참. 자, 한동준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2S판 활짝 열리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다.

도나 루이스의 노래 I love you always forever. 참 사랑스러운 노래죠. 예. 아니 뭐 언제나 영원히 사랑한다는데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The Chorus의 Radio 그리고 Cranberries의 Dreams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26님이 제보 9100번 버스기사님이 듣기 해주시고 있어요. 하, 고맙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윤슬할비님이 해외 나와서 사연 보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 사랑해. 특히 우리 손주 윤슬이. 그러셨어요. 해외 어디 가셨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백두산. 백두산을 갔어요? 와, 백두산 중국 쪽에서 넘어가셨겠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멋지십니다. 4278번으로 음악은 저의 모든 활력 같아요. 항상 똑같은 일상에 무료할 텐데 음악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씩 직접 공연을 보고 나면 며칠 동안 좋아서 기분이 벙벙벙 떠다니네요. 어제 박학기님이 창원에 오셔서 뵙고 나서 그 힘으로 주말을 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아우, 창원에서 박학기님이 또 오케스트라랑 같이 공연을 했네요. 자, 노래 계속해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 박학기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진짜 그 저희들 또 동료들 중에 진짜 가장 실력 있고 네. 그리고 가장 그 뭐라 그럴까 누군가를 배려하는 네. 인성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곡도 잘 쓰고 네. 참 훌륭한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Hello, Kenny Rogers의 Lady.

시저 시스터스의 노래였죠. I don't feel like dancing. 엘리샤 브리지스의 I love the nightlife. 이렇게 디스코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솔라님이 북한산 둘레길 걷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는데 문득 음악이 그 공간을 메워주고 있네요. 그러셨어요. 좋은 표현이십니다. 음악이 그 공간을 메워준다. 1583번으로 아 라이언 앤 리치 정말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행복한 사람님이 동준님 말씀대로 언젠간 나오는군요. 이 곡을 몇 번 신청했는데 이제 듣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김폴님이 동유럽 첫날 프라하에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와 프라하에 가셨군요. 네. 프라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린티님은 비온 뒤라 햇살이 눈부시네요. 산책길에 음악이 신나서 걸음이 저절로 걸어져요. 그러셨습니다. 원성남 씨도 예전에 신청했었다고요. 레이디 예, 함께 들었습니다. 4565번으로 부산 86번 버스 기사입니다. 어디서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부산 삼성역객 선후배님들 안전운전하십시오. 오셨습니다. 네. 자 노래 또 이어집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Carrie and Ron의 I.O.U.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0: 건강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한동준의 FM 팝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거죠? 자, 오늘 끝곡은 보이 조지의 노래입니다. The Crying Gam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우리는 참 무수한 사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 밤과 아침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 가만히 보면 이 사이라는 게 참 묘하죠.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닌

마침 오늘은 평일과 주말 사이인 금요일.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재미있는 두 시간 한번 만들어보죠. 자, 사이라는 거. 이런 사이도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김창남 선녀와 나무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 사이 참 묘한 매력이 있네요. 최수진 씨 사랑과 우정 사이도 있어요. 예, 저도 생각했습니다. 권영분 씨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아 왠지 그냥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싶네요. 그냥 시원한 사이다. 우리는 시원한 사이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3: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2: 숭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네이버데.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사이 얘기로 시작했더니요.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안 들을 수가 없죠. 1405-1092-2691 김금자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혜경이 부른 레몬트리, 박경수 씨, 김은숙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레인보우 들으면서 걷는데요. 장미가 예쁘네요. 걸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 같아요. 0533번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놓치는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 걸으면 다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셨네.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요 속으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예쁜 장미, 이 숲길을 제가 보게 되네요. 3019번. 오늘은 베트남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겁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창밖을 보기에는 좀 뜨겁지 않을까 하는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모자 큰 거 쓰고 이 밭에서 일하고 계신 모습이군요. 웃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아주 그냥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의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멜로망스의 노래 선물 02311895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소라의 첫사랑 8923-2380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민유정 씨 3782번으로도 역시 청해 주셨군요. 그 전에 들었던 멜로망스의 선물은 윤원아 씨도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게시판 보다 보면은 제가 놓칠 수도 있지만 또 이름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 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0번째 만남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빨리 안 이루어지네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 이름,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또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찾기에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415 신민수 씨가 청해 주셨네요. FM 팝스 DJ 한동준 씨의 아주 감성적인 목소리입니다. 너를 사랑해.

039번으로 신청하셨죠? 아, 조명희 씨, 오늘 기쁜 날이네요. 25일이 월급날인데요. 오늘 미리 받았어요. 월급의 선물 같아요. 아, 25일이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미리 받으셨구나. 아, 좋으시겠다. 8006번,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딸. 태어나서 처음 겪는 충격이라 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요, 속상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지겠죠? 라고 가요 속으로의 사연을 주셨어요.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당연히 괜찮아지고요. 이제는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이 더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도 분명히 만날 겁니다. 이렇게 다 과정이겠죠. 예, 우리 따님 빨리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씨, 오늘 저녁부터는 계속 휴일. 마음이 엄청 기대에 부풀어 있답니다 하셨어요. 이 연휴를 맞이해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듯합니다. 그러면은 이 연휴에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3512 박인숙 씨의 신청곡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1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5: 1인 사장님이라면
16: 얼마?
15: 경리회계는
16: 얼마 경리?

0: 내부,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0: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2: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퀘스트
1: 얼마나 좋은데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0: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태원 씨의 솔개, 김성윤 씨가 신청하셨고요. 백지영의 아주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쌔살사 03-0306 오혜석 씨 외 많은 분들이 백지영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데리데리데이야. 김영훈 씨가 신청하신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이었습니다. 1444-2691 남보현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바람은 좀 부는 것 같은데 하늘에 오늘은 구름이 좀 안 보이네요. 제가 이 건물들 사이에서 가려서 안 보이는 건지 푸른 하늘만 보이네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우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9: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0: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퓨.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안종미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영란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58년생. 4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난 김영란 언니입니다. 저와 언니는 당시 서울 당산동에 있었던 공무원 연금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영란 언니, 저, 정란이, 종미 이렇게 넷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시 노량진에 있는 언니네 집에 놀러가서 언니의 아이들과 같이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언니는 우리를 허물없이 대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땐 좋은 말로 가르쳐주곤 했어요. 제가요, 결혼을 하면서 연락이 끊겨버렸는데요. 그때 친하게 지내던 정란, 종미, 저 이렇게 모두 김영란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니를 꼭 찾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 1958년생이시고요. 40여 년 전에 당시 서울 당산동에 있었던 공무원 연금 매장에서 일을 하셨던 김영란 씨.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안종미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변점자 씨, 지금 함께 걷고 계실 텐데요. 기분이 우울한 오늘 남편과 다퉜거든요. 그래도요, 같이 운동을 나왔어요. 50m 거리 두고 걸어요. 다투시고 좀 우울한 마음으로 또 같이 나오셨어요. 우울한 기분 이제 좀 잊으셨으면 좋겠네요. 라디오도 같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젠 잊기로 해요. 김완선의 노래입니다. 김수미 씨가 신청하셨고요.

업무의 노래 창민, 이현 예, 두 분이 함께했죠. 밥만 잘 먹더라 090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1543번으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반포 설해섬 다녀왔습니다. 유채와 청보리가 아주 예뻤어요. 사진에 다 담으셨네. 우와 이렇게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잘 다녀오셨네요. 권삼주씨 여기는 부천 역곡에 상상시장 안에 있는 8개월 냉면집이에요. 가요 속으로가 여기서도 들리네요. 아내랑 물냉 비냉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는데 더 맛있네요. 두 분 가시면 이렇게 물냉 비냉 드셔야죠. 야 비냉에 육수 물냉에 비냉에 그 양념 살짝 넣어서 아유 배고파 아우 배고파. 권삼주씨 냉면 시원하게 드셨는데 함께 커피 드세요. 제가 두 잔 보내드립니다. 오늘 멋진 데이트 하시고요. 뒷번호가 2222번이에요. 오늘 5남매 중 막둥이의 공군병 훈련소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료식 마치고 집에 함께 가는 길인데요. 아들과 함께 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야 수료식 잘 마치셨네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행복한 시간 쭉 이어지길 또 바라겠습니다. 321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맴도는 얼굴 따로 또 같이

C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유리상자 박승화 씨와 추억 여행하고 계십니다.

쿨 작은 기다림 752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둘 다섯의 일기는 이연옥 씨, 지동민 씨 역시 둘 다섯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철우 씨예요. 둘 다섯은 왜 둘 다섯이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 이두진 씨, 오세복 씨 이 성이 2, 5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2호 공감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승환, 오태호. 그리고요 9915번으로 김완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뒤에 남성 코러스는 누구예요? 아 글쎄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자료가 좀 없는 듯합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김완선 씨 만나면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막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아마 당시 MBC 합창단이었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아무튼 확실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저 보일 겁니다. 오늘 바쁘게 다녔더니 지쳐서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시고 충전 중이에요. 여기에 노래 레모네이드까지 들으면 기분도 상큼해질 것 같아요.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6726번 그리고 8887번으로도요 4278번으로도요 신청하신 박승화의 레모네이드. 아, 좋은 노래죠. 요즘 듣기에 딱 좋죠. 시작해볼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한승기, 동해의 꿈, 안효관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신청곡은요. 밥만 잘 먹더라, 옴무의 노래를 신청하신 0905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황은정 씨가 신청하신 개구장애의 엘도라도예요. 서울대 치과대 음악 그룹이죠.

0: 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북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세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 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뱀의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러면 북유럽의 핀란드를 많이 꼽지만 중남미의 초록빛 나라 코스타리카도 그에 못지않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의 행복 비결은 이 한마디 불합이다. 순수한 삶이라는 뜻의 이 말처럼 그들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걱정 없이 흘러가는 삶의 평온한 속도를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의 평온함이 깃들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행복이 와도 알아볼 수 없지 않을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평범한 날들의 평온함이 오래도록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0: 노아의 노래 Beautiful That Way. 부라비다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철학적인 말로 순수한 삶 또는 생동감 넘치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사말로도 쓰이고 누가 안부를 물어오면 부라비다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라비다는 인생은 짧고 아름다우니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코스타리카식 웰빙 선언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도 다르지 않죠? 일상의 편안함과 만족감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강도도 세지니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거래처를 다녀오는데 들판에 모내기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어제하고 그제 내린 비가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하지 못했던 농가들은 서둘러서 막바지 모내기를 나선 것 같아요. 이제 모내기를 마치면 황금빛 벌판이 펼쳐지겠죠. 어느새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964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 라팔로마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인 오직 나만을 위해 있어주오, 솔로 아이 우나 파라메, 세미노 로시의 노래는 350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도 있습니다. 이상욱님, 브란다리의 노래 정하셨네요. As usual.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문제, 노래 제목에 들어가 있는 공통 단어 알아맞히는 문제. 노래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단어 무엇일까요? 노래 듣고 생각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CBS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0: 자, 밥송 퀴즈 노래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노래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 생각나셨어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CBS 레인보우를 지금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저녁 스케치 날씨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은 곳이 많았는데요. 연휴로 이어지는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23-24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까지 예상되는데요. 모레 주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날씨는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내일은 새벽부터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소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내일은 비가 간간이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 밤에는 호남지방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도 다시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한편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더위가 일찍 찾아오겠고 6월에서 7월 사이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길바도 솔리반의 얼론 어게인 김기준님 정한 신곡이었습니다. 낮에는 걷기에도 햇살도 강하고 더워서 이제 걷기하러 나왔습니다.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13,000보 걷기에 도전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9720님 퇴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사임당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네. 예전에 변두리 산동네 살던 때 여름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 우리 집은 은평구 끝자락 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를 책임지시느라 늘 얼굴이 검게 그을려 계셨고, 어머니는 다섯 남매의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지셨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누나들은 더위에 지쳐서 마루에 대자로 뻗어 있었고, 선풍기 한 대로 온 집안 식구가 여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퇴근하신 아버지가 누런 종이에 싼 뭔가를 안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풀어놓으신 건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얼음 한 덩어리. 그 귀한 얼음을 본 누나들은 벌떡 일어났고, 어머니는 서둘러서 큰 냄비를 꺼내오셨습니다. 거기다가 귀한 설탕 두 숟가락을 넣고 우물물에 얼음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의 소박하지만 눈물겨운 냉차 파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나들은 얼음이 조금이라도 늦게 녹을까봐 부채질을 정성껏 했고, 얼음을 만지려 할 때마다 손 녹는다 하면서 귀여운 겁을 주었죠. 나는 냄비 주변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면서 연신 오 시원하다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얼음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녹아내린 설탕물 냉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먼저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한 그릇씩 퍼주고, 마지막 남은 가장 시원한 국물은 막내인 저의 입술에 적셔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드실 수도 있었지만 집에서 더위에 지쳐있을 자식들과 아내 생각에 수건으로 그걸 감싸안고 그 산길을 뛰어 올라오신 거였습니다. 그 냉차 한 잔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었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마음껏 해줄 수 없는 부모님의 미안함과 그 짧은 시원함 하나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우리 남매들의 순수함이 버무려진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지금은 냉장고 문만 열면 얼음이 쏟아지는 세상이지만 가끔 그때 그 양은 냄비 속에서 달그락거리던 얼음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생일 감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눈꽃님, 차디찬 얼음물에 당원 넣어서 숟가락으로 눌러서 녹여 마시는 물은 참으로 맛있는 꿀물이었죠. 추억 소환해 주셔서 행복한 웃음 짓고 있습니다. 9720님, 빨간 다라통에 수박이랑 참외도 동동 띄워놓고 먹었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는 사연이네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강경실님. 오늘 사연 주신 생일 감자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바닐라 아이스의 노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조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6: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8: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0: 건설 컨소시엄.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즐거운 주말의 시작, 저녁 스케치로 행복 충전하고 있습니다. 3505님, 캐롤 키드 When I Dream 정하신 곡이고요.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직장 상사하고 한바탕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도 비상식적인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근까지 하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차 안에서 저녁 스케치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젠 들어가서 사과하고 털어버려야지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날도 저런 날도 있지요. 툴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8014님. 저도 어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 음악 들으면서 힐링해요. 그래요, 제키님도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팝송 퀴즈는 노래 세곡 들려드렸고요. 노래 제목에 들어있는 공통 단어 알아맞히는 문제. 들려드린 곡 로이 올비슨의 In Dreams, 그리고 Beautiful South의 Dream a Little Dream,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그래서 공통 들어간 단어는 Dream이었습니다. 꿈이라고 적으셔도 정답이죠.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답자 중 10분 추첨에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요.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무작정 듣고 싶었던 노래가 있는데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근무 중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나서 보냅니다. I who have nothing, 르네 브로거의 노래 세일러 문님 정하셨고요. 말없이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우리 동생 세실리아와 듣고 싶습니다. 카타리나님의 셀렌디온의 I love you. 지난주부터 야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스케치 기다려요. 라디오 들으며 일하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0222님. 맞아요. 음악 들으면서 일

지나면 금방 지나죠. 복잡한 일상을 떠나 일본에 와서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찌꺼기 모두 버리고 갈 겁니다. 그러셔요. 100억의 사나이님. 금천 1번 마을버스에서 저녁 스케치 음악이 흐릅니다. 기사님께 감사드려요. 해밀님도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1405님 토큰스의 노래 라이언스.

커피 쿠폰을 준비하겠습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주로 일이 술술 풀릴 때 사용하는 이 표현은 긴 강과 큰 물이 한번 흘러 천리를 가는 것은 조금도 괴이한 일이 아니다는 송나라 진량의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긴 강은 장강을, 큰 물은 황하를 말하는데요. 큰 강물의 물살이 빨라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말하죠.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리에 다다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단번에 진행됨을 이르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뱃살 철수의 노래 러퍼션 넘버 나인 7024님 정하셨고요. 오랜만에 들었나요? 엘비스 프레슬의 버닝 러브는 4284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주로 일이 술술 풀릴 때 사용하는 이 표현은 송나라 진량의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리에 다다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단번에 진행됨을 이르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사랑은 늘 모닥불같이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박찬희님의 적당한 거리.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래도 항상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28님 보내주신 곡인데, 샬스 아스나브르와 스팅의 라무세 고먼주루. 사랑은 매일 새롭네. 이어진 루스 카잘의 비엔사인미, 저를 생각해 주세요 였습니다. 인천 도림동 밭에 조그만 천막에 모여 회도 먹고 고기 구워 먹으며 세월을 낳고 있습니다. 유명한 회장님, 총무 지점장님 덕분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인천의 서명예님. 75번 왕길동 버스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기사님께 감사드려요. 평생 감사님 보내주셨네요.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리에 다다른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일사천리. 우리 딸이 30대 후반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일사천리로 결혼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18님. 퇴근하고 집 청소 일사천리를 하고 있습니다. 7422님.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풀려나가길 바람에 봅니다. 4375님, 3005님, 푸른 반딧불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6899님 정하셨네요. 화이트 쉐도우 페일. 정하신 가수는 사라 브라이트만.

아직도 가슴에 거짓을 숨기고 있습니다. 늘상 진실을 생각하는 척하며 바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만은 그 거짓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이라는 말로써 인간적이지 못한 것까지 용납하려는 알량한 나가 보입니다. 자신도 속이지 못하고 얼굴 붉히며 들키는 바보가 꽃을, 나무를, 하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웃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그냥 웃음이기에 더욱 아픕니다. 언제쯤이면 나도 가슴 다 보여주며 웃을 수 있을지 눈물 나는 것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서정연 시인의 눈물. 눈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거라죠. 근데 가끔은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쪽이든 상관이 없으니 가끔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형약품.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10: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온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3: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 신청합니다. 그러셨나요? 2498님 스모키 노래 Living Next Door to Alice 오늘 끝곡으로 같이 할게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

0: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힘들었던 사람도 밝은 표정이 됐고요. 평소 피부가 좀 검은 사람도 환해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아하, 사흘간의 쉼표 때문이군요. 걸음이 느려지고 말투까지 부드러워지는 거 보니까 역시 월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연휴 덕분이 아닐까. 그래요, 몸이 쉴 수 있을 때 마음이랑 생각도 덩달아 쉬어야죠. 악보를 볼 줄 몰라도요, 쉼표만 잘 지키면 되니까 오늘은 우리 좋은 음표 만들면서 10시까지 좋은 연주에 함께하기로 해요.

0: 야호! 긴 연휴다! 신나요! 하고 파랑새님, 그러게 말이에요. 와, 선동님은 벌써 계곡이 있는 여행 가신 거예요? 여행지에서 방송 듣고 계시고. 그래요. 3일. 자야지. 푹 자야지. 사냥자리님. 사랑하는 김미선님과 저녁 먹고 걷기 하고 있습니다. 공항 신도시 세평숲에서요. 공항 달리기님. 그래요. 이제 다들 연휴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떠난 분도 계시고. 이번 연휴만큼은 좀 푹 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오로지 이렇게 나만의 연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불금 저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였고요. 뭐 쉼표 같은 연휴 계획도 좋고 쉼표가 될 수 있는 신청곡도 좋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글 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고려 기프트! 반총물! 굿즈 업!
3: 반총물을 고려하라!
2: 휴미코! 굿즈! 고려!
4: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반 김치,
0: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

조정희님 청해 주신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또 1405번으로 김성호 회상 청해 주신 곡 함께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 중이세요?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 지금 아마 백야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5256번으로 레인보우가 뭔지 궁금했는데 신기해요.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유, 멋진 여행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수기님 1년 만에 댓글 달아보세요. 반갑습니다. 막상 노래를 신청하려니까 제목이 생각 안 난다고. 그렇죠. 갑자기 내가 뭘 좋아했더라? 그것 자체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또 7870번으로는 힘들고 지친 한 주였으니 연휴엔 뭘 하며 지낼까? 아, 생각만 해도 힐링 중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조진영님 청해 주신 곡 기분 좋게 들어볼까요? 듣기만 해도 경쾌해지는 음악 강혜리자입니다. 분홍 립스틱.

조형일님 청해주신 이광조 사랑을 잃어버린 나.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세요. 어제 부부의 날이었는데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편치 않으시죠? 먼저 얘기하세요.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내한테 모바일 쿠폰을 탁 토스하면서 미안해 하고 먼저 얘기하세요. 이 긴 연휴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 사랑을 다시 찾은 나, 형일님 아셨죠? 또 949번으로 투잡 중이시구나. 그래서 빨간 날에는 두 배로 바쁘고 오늘은 음악 수혈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조간우 길 청해 주셨는데 그렇구나.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약간의 잠시의 쉼의 시간은 잊지 마세요. 그때 차 한잔 드시라고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5498번으로 이상은 담다디 강일이제 분홍 립스틱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순교 돌대님 너무 귀여우세요. 아내가요, 좀 전에 제육볶음을 해줘서 저녁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에? 이 수북이 쌓여있던 상추 이거 누가 다 먹었어? 저를 보면서 소띠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잔망스러운 잔나비띠야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잔망스럽다란 뜻이 몇 가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보기에도 약하고 갸냘픈 데가 있을 때 잔망스럽다 그러고 또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좀 가벼운 데가 있을 때 아니면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을 때 잔망스럽다 그러는데 1번, 2번, 3번 어떤 건가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마음 전하는 의미에서 모바일 쿠폰 역시 보내드립니다. 옥수토박이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부활 사랑할수록.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광고 전해드리신 곡은 문개구루님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송창식 한 번쯤, 또 0049번으로 이치영과 번님들 다 가기 전에 부활 사랑할수록이었고요.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마음이 편치 않은 날입니다. 딸한테 좀 서운한 게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산이 조아님, 웃음실에 꼬깃꼬깃해진 편지를 우선 듣고 싶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엄마하고 딸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그쵸? 그래도 엄마가 먼저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말았으니까, 딸, 속상해서 엄마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어. 상처 줬단 미안해. 뭐 그런 식으로 먼저 풀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아무리 화가 났어도 내 딸이 소중한 건 변함없잖아요. 그쵸? 어쩌면 엄마가 미안하다 한마디 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딸 마음이 또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에이, 불쌍한 우리 엄마하고. 방송 끝나기 전에 화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쵸? 자, 우리 산이조아님 따님한테 야, 너무 토스를 자주 하라고 제가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따님하고 부디 좋은 시간, 빠른 회복 이어지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심학산 독수리님 그리고 1415번으로도 청해 주신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밤 함께 했고요. 셋딸 아빠가 개인적으로 저는 제주도 비 온 뒤에 사려니 숲길이 참 좋더라고요. 사려니 숲길 아름답죠. 너무 공기가 좋죠. 하긴 뭐 제주도 공기가 안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상자 5325번으로 아이고 연휴 내내 일하시는구나. 마트 근무라서. 예, 음악 듣고 좀 힘을 충전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타민님이요. 아내와 처형, 처제, 이 박씨 세 자매가 신나서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여행을 갔다가 의견 불일치가 있었나 봐요. 그동안 여행 목적으로 모았던 경비도 나눠갖고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톡도 차단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할지 걱정입니다. 야, 저도 이 여자 자매가 많아서 이런 상황은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좀 골이 깊네요. 그렇죠? 연락을 하지 말자. 그 정도면 굉장히 상처가 깊은 상황인데 일단은 감정을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누가 옳고 그런지 절대 판정하면은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 부모님이 지금 생존에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다면 우리 부모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아니면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나라는 식의 어떤 그 자매들의 관계 자체를 떠올리는 말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무튼 한 자리에 바로 모으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식히는 시간.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한번 주시겠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5326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 음악 들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죠. 한영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0874 휴대전화로 정해주신 곡이었고요. 3147 휴대전화로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22주년 남편 이상화님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자 다시 출발하자 하면서 김동률 출발 보내오셨네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또 0625번으로 와 예전에 중국에 장기 출장가 있을 때 그 당시 중국의 삭막한 환경에서 호텔방에서 즐겨 듣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고. 아이고 서글펐겠어요. 최성수 TV를 보면서 지금 편안하신 거죠? 8642번으로도 이 노래 제목 알려주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최성수 TV를 보면서 레인보우 게시판을 보시면 혹시 레인보우 아직 다운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 레인보우에 들어오시면은 노래 제목을 미리미리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주만 나가면 바로 제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영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들으셨는데 아까 왜 그 아내와 처형 처제 세 자매가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 얘기하고 비슷하죠. 시간이 흘러 서로가 깊이 반성들 하고 나면 서로가 많이 그리워질 거예요. 왜? 자매잖아요. 피를 나는 자매니까. 맞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봄나들이님이 일요일이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가족들 모두 포항으로 가고 있어요. 와 오랜만에 엄마 밥 먹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엄마 밥 해드릴 생각 안 하시고 장시간 운전하는 남편을 위해서 신촌 블루스 아쉬움 청해 주셨네요. 안전운전하세요.

0: 실습 중인 막내딸을 위해 안동으로 내려와 주신 아빠와 함께 듣겠다고 7742번으로 SES 달리기 청해 주셨고요. 데미안님이 함현숙 내일로 가는 우리들 또 신촌블루스 아쉬움 세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의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면
1: 할인.
2: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오늘 끝곡은 김세환 옛친구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0: 사용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해가 있는 시간에는 부지런히 온몸에 힘을 주고 살다가 해가 지면 그때부턴 그래도 조금은 긴장된 근육을 푸는 이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축과 이완의 하루를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늘 우리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림자 얘기입니다. 낮에는 어딜 가든 함께 따라다니다가 빛이 사라지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퇴근해요 하고 자취를 총총 감추는 그림자.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루의 총량을 다하며 살아온 만큼 마음까지 무사히 퇴근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있어요. 그렇게 너를 사랑해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 그림자 얘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헉소리 날 만큼 바쁘게 시간을 보낼 때면 아,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도 땀을 흘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가는 모든 동선을 말없이 함께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인지 해가 지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풍경을 보면 자,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하고 먼저 퇴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도 조금 느슨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송실 역전
1: 나의 꿈을 송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면철 춘천 가는 기차 임상아의 음성으로 나의 옛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4791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일하기도 좋았어요. 밭에서 만난 이름 모를 벌레가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하셨어요, 4791님. 제가 곤충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근데 화려하긴 엄청 화려하네요. 이름은 모르지만 눈을 사로잡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 알차게 보내고 출석합니다. 서아님 오셨고요. 아, 쉬는 것도 열심히 쉬고 오신 것 같아요. 알차게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꿈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은데 결혼하고 육아하느라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보니 제 모습이 예쁘지도 않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그림자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892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림자가 엄청 아름다우신데요. 그림자 아름답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본체가 예쁘셔야 그림자도 아름답습니다.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는 3356번으로 청해주셨어요. 박미경의 노래입니다.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한밤의 여행자. 강이 돌아 흐른다는 뜻을 가진 하회. 낙동강이 마을을 S자 형태로 휘감아 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동 하회 마을을 두고 물돌이 마을이라고도 부르죠. 서울에서는 KTX를 타면 갈아타는 번거로움 없이 2시간 남짓이면 안동역에 닿습니다. 과거에 문이 열리듯 하회마을 입구가 보이네요. 이곳은 박제된 박물관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 마을이에요. 대략 10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데 오랜 세월을 버틴 한옥들이 옹기종기 어우러진 풍경을 보면 이곳을 왜 가장 한국적인 여행지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인상 좋은 해설사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큼지막한 하회마을 안내도를 보면서 놓치지 말고 들러야 할 곳, 이동 동선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600년 된 느티나무인 삼신당, 마을을 대표하는 종갓집인 양진당, 조선 중기 이름난 문신이었던 서해 류성룡 선생의 집인 충효당, 그분의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영모각까지. 이런 곳들을 두루 둘러본 다음 만송정 숲으로 이동해서 부용대를 거쳐 돌아 나오는 코스가 있는데요. 특히 자연적으로 생긴 절벽인 부용대에선 하회마을의 물돌이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하회탈 가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인자하게 웃는 얼굴, 익살스럽게 찡그린 얼굴,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건네기도 합니다. 문득 그 수많은 얼굴 사이에서 요즘에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을까 살피게 돼요. 바라기는 따뜻하고 푸근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 표정이길. 그래서 여행을 마친 후에도 이 표정이 오래오래 내게 머물길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가장 한국적인 여행지로 알려진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한동준이었어요. 푸른 정원.

세 곡이었어요. 2부 버전으로 아스피린 전해드렸고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가호, 시작 전해드렸습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하나미코님이 청해 주셨어요. 선우정화의 상상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탄소년단의 스윔. 이 노래는 보통날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세상 무너지는 줄 알 정도로 심각한 일도 시간 지나 돌아보면 왜 그렇게 그때 잔뜩 겁을 먹었을까 민망해하며 웃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수습했습니다. 퇴근길에 숨을 돌리며 생각해보니 오늘 하마터면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할 것 같았던 걱정거리도 결국은 먼지처럼 가벼워질 해프닝 중 하나일 뿐인데 훗날 오늘을 떠올리며 그땐 참 어렵고 진지했지 하고 피식 웃게 되겠죠. 104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뭐 먼 훗날까지 안 가셔도 이미 그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것 같아요. 좀 어릴 때는 한참 지나서 아, 예전에 그랬었지 하다가 점점점 그 시간이 단축돼서 아, 아까 그렇게 속상해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랬네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지 않을까요? 어? 내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네. 푹 빠져 있었네 하고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

0: 끝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0: 여행.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신승훈의 엄마야.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4899번으로 정해주신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내일부터는 부담 없는 휴일이라서 들어왔어요. 늦게 자도 되고요. 미리네님. 네.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일이라 뭐 오늘 휴가를 내시고 좀 길게 즐기신다는 분도 계시고 여행 중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이 시간 꿈의 느낌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토목 엔지니어님. 오랜만에 아버지 어머니와 꿈음을 배경으로 맥주 타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신가요? 타이밍 좋게 잘 처음부터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딸의 결혼식 날이에요. 벌써부터 너무 많이 긴장이 되네요. 살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지금의 행복한 마음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주면 좋겠어. 둘이 걸어가는 앞날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하고 진솔님 보내주셨어요. 네, 일요일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당사자분들의 사연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점점 부모님들 사연도 꽤 많이 와서 소개해드리곤 하는데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이 긴장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긴장하는 마음도 있고 또 딸을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마음 뭉클하면서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또 오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결혼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536번으로는 지난 겨울 챙겨준 길냥이가 가족을 동반하고 왔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고양이들 네 마리 자랑할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의 그 무늬와 색을 짐작하게 만드는 그 조합들이에요, 새끼들이. 너무 똘망똘망 귀여운데 얼마나 잘 보살펴 주셨으면 이렇게 가족들을 전부 다 총출동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을까요? 네. 이 노래는 아까 2710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1415번으로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린의 노래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윤상, 청하니 함께 부른 재회였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팀에 고마웠다고 였습니다. 2409번으로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고 그때 보낸 사연이 소개됐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이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 캠핑을 하는 날이에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달빛과 별빛을 함께 보며 마시멜로 구워 먹고 있어요. 오늘이 오래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아, 이 시간까지 캠핑을 한다고요? 와, 굉장히 낭만 있는 학교다. 그렇구나. 부모님과 다 같이. 와, 오래오래 잊지 못하겠는데요. 아이에게도 오늘이. 네. 이 시간에 모래놀이 하는 아이 어쩌죠? 하하. 보내주셨어요. 네. 즐기세요. 자주 오는 날은 아니니까요. 아, 미세스 멍님. 갑자기 떠오른 노래. 출근 안 하고 푹 쉬니 노래만 듣게 됩니다. 원모어 찬스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널 생각해.

0: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그리고 토토로밈님 신청곡이었네요. 카더가든 명동 쿨링.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포지션의 하루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세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 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콜드플레이입니다. Everglow.

콜드플레이 에버글로우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주말을 시작하는 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까지 연휴라서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금요일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 잠들기는 아쉬운 아까운 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 종이 응원합니다.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번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듣고 잠들 것 같아요. 노래가 참 좋습니다. 희은유님 반갑습니다. 오늘 깨어있길 참 잘했다 하실 수 있게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꿈꾸는 먼지님, 종점까지 가지 않아도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이 방송에 탑승해도 괜찮을까요? 꿈음에서 하차하지 못한 승객들도 몇 분 보이고 다행히 취객은 없어 보이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종점까지 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조용히 내리셔도 많이 서운해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아마 한번 들어오시면 쭉 계속 듣게 되실걸요. 케니 로긴스의 For the First Time, 다이안 슈어의 노래로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두 곡 듣죠.

신의 닮은 인형 하나 사러 갔지.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네. 아무 말 없이 내 맘에 숨어있는 내 모습이 싫어서 가늘게 눈뜬 하늘 보네. 당신을 닮은 인형 안고 난 걸었지. 어느새 불 꺼진 그 창가에 나는 서 있네. 그렇게 사랑했던 내 마음이 미워서 허탈한 맘에 웃어보네. 당신을 닮은 인형 내겐 소중했지. 하지만 버리고 돌아왔네. 나의 사랑도 하늘엔 당신 모습 왜 이리도 많을까. 눈을 감아도 보이네. 안녕이라 하지마. 좋은 날. 새바람이 오는 그늘의 노래입니다.

따스하고 오색 찬란한 음악이 흐르는 새로운 밤에 흠뻑 젖어 추억이 스미는 새벽이네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편안한 방송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4791번으로 청하신 곡이었어요. 어반자카파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노래 읽는 밤에서 만나본 곡은 새바람이 오는 그늘의 좋은 날이었죠.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5659번님 한창 바쁜 시기인데 우리 중학생 아들이 발등을 다쳤어요.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내일 퇴원하는데 얼른 나으라고 응원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앞으로는 조금만 침착하자. 얼른 낫자. 이 뒷부분에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얼마나 놀라셨어요. 금방 나을 겁니다. 엄마가 기운 내셔야겠네요.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규현의 노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다비치의 타임캡슐 4280번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오는 밤이에요. 화이팅 해주세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 응원의 마음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4280번님께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별빛이님 청하셨습니다. 핑크와 네이트 루이스가 함께해요. Just give me a reason.

The Script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제키 테라슨의 피아노 연주예요. Love Young Rose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백원경입니다.

0: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빙의 원노트 삼바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닥터 존의 It Don't Mean a Thing, 캔디 덜퍼, Pick Up the Pieces 함께 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경수님께서요. 드디어 주문한 라디오가 도착하는 날입니다. 이젠 새벽에 PC 끄고 라디오만 켜놓고 잠들 수 있겠어요. 휴대전화 레인보우 앱으로도 방송 들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 라디오로 듣는 맛이 또 다르죠. 변함없이 시작하는 바 함께 해주신다니 안심이 됩니다. 종종 이렇게 사연도 주시고요. 우주의 해가 될까 우원재의 시차 기리보이 김유정이 함께한 너의 밤 너의 별 너의 달 세 곡 이어집니다.

열심히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만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 곡은 39556번님 신청곡이었어요. 사장님이 DJ 잘 선택하셨네요. 목소리와 음악 수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사장님이 선택해 주신 건 아니지만 네, CBS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겠죠. 이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시작하는 밤이 있는 거고요. 이 시간 이렇게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201번님, 딸이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갑니다. 남편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셋이서 조금 전에 촛불 끄고 시작하는 밤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원하는 걸 꼭 이루기 바라고요. 딸이 아무쪼록 무탈하기만을 바라며. 수정아, 잘 갔다 오너라.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하시면서 You Raise Me Up 청하셨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노래로 전해드릴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멜로드라마, 앞서 들은 곡 스크릿 가든의 녹턴, 레나 마리아의 You Raise Me Up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영화 타인의 취향에서 흘렀던 곡이에요. 팬 메스니의 어울레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 탁자 위에 놓인 물잔 하나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더운 날의 물잔은 목을 축이는 도구이기 전에 식탁 위에 잠깐 놓인 계절이기도 하죠. 얇고 투명한 유리컵 하나만 있어도 방 안 공기가 조금 밝아집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컵 바깥에 맺힌 물방울, 레몬 한 조각의 노란 빛까지. 파란색이나 초록색 같은 원색의 컵은 가만히 비어 있어도 시원한 느낌을 주죠. 이맘때 우리 곁을 채우는 물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 공간에 공기를 바꿔놓죠. 고슬고슬한 이불, 바람 잘 드는 얇은 셔츠. 비어있어도 그 자체로 시원한 물잔처럼 우리 하루도 금세 청량해집니다. 계절의 틈새가 주는 선물 같은데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산뜻해지는 그런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첫 곡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가운데 The Impossible Dream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 안에도 계절이 몇 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낮엔 여름 같다가 또 어제 그제 이렇게 비 올 때는 또 추워져서 아유 아직 여름은 멀었나 보다 또 생각하게끔 기온이 낮아졌었는데 또 오늘은 화창해지고요. 그래서인지 이맘때는 이렇게 뭔가 투명한 물잔 하나만 놓여 있어도 또 시원한 느낌이 들죠.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계절의 틈새를 또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주주맘님이 비가 온 뒤라서 공기 깨끗하다고 하셨고 강소영님도 선물 같은 하루 비 온 뒤 딱 날이 좋다고 하셨고요. 또 김명수님 오늘 아침 거의 한 시간을 사방 창문 열어놓고 환기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래서 비가 오면요 그 생각하면 기분 좋아져요. 이 비가 지금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겠지. 이 비가 그치면 맑고 화창한 깨끗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오늘이 딱 바로 그날입니다. 선물 같은 하루 즐기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뮈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라마르 크로스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752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생겼어요. 주일이 석가탄신일인데요. 제가 작년에 도남동에서 걸어서 길상사에 갔었거든요. 너무 조용조용하고 비빔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주일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때 길상사에 있던 시간이 여행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길상사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남아있는데 올해도 가고 싶은데 또 석가탄신일이 주일이라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유,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752번님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결정하세요. 뭐 주일에 길상사 한번 다녀온다고 하나님이 화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혹시 마음에 걸리시면 기도로 여쭤보고 허락받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왈츠 15번 A플랫 장조,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 미하엘 로하이젠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왈츠 A플랫 장조,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 그리고 미하엘 로하이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나누고 싶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 위해 듣는 사람과 듣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기 위해 잠시 듣고 상대의 문장을 양분 삼아 자기 말을 한다. 듣는 사람은 더 듣기 위해 말한다. 적당한 추임새와 달콤한 질문으로 상대의 말을 끌어낸다. 그러니 말하기 위해 듣는 사람과 듣기 위해 말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까마득한가. 나는 대체로 사람들 앞에서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건 내가 남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도 낯을 가리기 때문도 아니다. 그저 듣느라 말할 시간이 없다. 신기하게도 말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듣는 사람을 찾아낸다. 그들은 말하고 그 와중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각나서 더 말하고 상대의 호응을 잠시 들었다가 또 말한다. 한바탕 말하기가 끝나고 나면 칭찬 덧붙이기도 잊지 않는다. 넌 진짜 사람 말을 잘 들어줘. 혼자서 떠든 게 부끄러운 사람은 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넌 왜 네 얘기를 안 해? 목소리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날 때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건지 쏟아내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던 건지 헷갈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게 된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은 정적이 생길 때까지

듣는다. 자신의 말을 아껴 상대의 말이 머물 자리를 마련한다. 그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귀하다. 그 순간은 내가 그에게, 그는 나에게 바쁜 일상을 쪼개 시간을 내고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상대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재화를 즐거이 쓰는 자리. 많은 사람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므로 내가 편하게 여기는 상대는 몇 되지 않는다. 이왕이면 말하는 사람보단 듣는 사람이고 싶다. 행동하지 않으므로 힘이 되는 사람,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 관계에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말하는 존재는 나를 산란하게 하고 듣는 존재는 사색하게 한다. 가뜩이나 시끄러운 세상에서 내 주변만큼은 말이 없는 것들로 채우고 싶다. 그래서일까? 내 인생에 듣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지고 만다. 모두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듣는 사람은 너무나 작고 소중하므로.

길병민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심은문 작시 그리고 정혜련 작곡 별을 캐는 밤.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 크리에이터이자 작가 슈뚜, 희조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N의 질문 가운데 슈뚜의 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네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확실히 요즘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내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막 찾다가 찾으면 바로 그냥 들어와서 또 한참 동안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 관계에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또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색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관계에서 또 썰렁하고 대화가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맛있게 말로 계속 이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데 그 틈도 주고 있지 않을 정도로 혼자 떠들고 있지는 않은지 꼭 의식해가면서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편안히 머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조금 특별한 곡 준비해봤는데요. 치쿠치쿠 노 푸바라는 곡입니다. 옥수수 가루 위에 붉은 참새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브라질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기악곡이에요. 옥수수 가루를 쪼아 먹으려는 새의 모습을 경쾌하고 빠른 리듬으로 표현한 그런 음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또 편곡하고 연주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곡을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매튜 벨리의 첼로, 그리고 카리오사 프라이탁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치쿠치쿠 노푸바. 이걸 작곡한 사람은 브라질의 음악가 제키니아지 아브레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매튜 발리의 첼로, 그리고 카리오카 프라이타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하나 듣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십니다. 나무그늘님은 나는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잠시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은 의도적으로라도 듣기 위해 말하는 사람으로 해보려 합니다 하셨고요. 4861 쓰시는 분은 와 이런 진짜 아담과의 소통이라며 말하기 듣기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통함이 있는 아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하루라도 놓칠 수 없는 이유네요. 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간이 미소 짓게 하는 추억으로 또 자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텔레파시. 그런데 대부분은 아 나는 듣는 사람이다. 나는 말 많이 한다. 아, 많이 안 한다. 아, 말 많이 하는 사람 정말 피곤하다. 이런 글들이 대부분 지금 게시판에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이렇게 음악을 듣고 라디오를 듣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왠지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히 재밌는 사람 저도 좋지만 정말 요즘 말로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너무 말 많아서 귀에서 피날 것 같은 그런 분들 만나려면 조금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되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다섯 번째 곡 A장주 함께 들을 텐데요. 앞선 곡들에 비해 한층 더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지닌 음악입니다. 춤추듯이 가볍게 흐르는 리듬 속에서 드볼작 특유의 따뜻한 선율과 생동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드볼작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곡가인지 아마 이 짧은 곡 안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늘 들은 슬라프무곡은 특히 에너지가 아주 넘치죠. 드볼작의 슬라프무곡 작품번호 46건대 5번 A장초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로베트 슈만의 연가곡 디지털 리베 시인의 사랑 가운데 밝은 여름 아침 Am leuchten Sommermorgen 듣겠습니다. 딱 오늘 같은 날이네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후베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지금 목동 스튜디오에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 곡 들었는데요. 가슴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쾌청하게 가슴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디지털 리베 가운데 I'm leuchtenden Sommermorgen 밝은 여름 아침 들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음성 그리고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항상 이 시인의 사랑 들을 때는 좀 다른 가수, 다른 성악가 걸 들어볼까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자꾸 분달리시를 선택하게 되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My Way, 뭐 워낙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을 바이올린 연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 스쿠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My Way 요셉 스퀘어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2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우님 어제 신청곡이 안 나와서요. 오늘 55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거실에서 결혼 사진 보면서 마음이 찡해요. 우리 그이는 8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손주들 3남매가 참 어여뻐요. 거실에서 CBS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매기의 추억 신청해봅니다. 김정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결혼기념일 55주년인데 남편분 먼저 하늘나라 소풍 가게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혼자서 보내고 계신데요. 마음이 찡하시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하늘에서 아마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신청해 주신 매기의 추억 들으시면서 또 좋은 순간들 추억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함께 보내드릴게요.

매기의 추억, 테너 프랑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김정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55주년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드볼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립니다. 아이작 선의 바이올린과 로버트 맥도날드 피아노 연주고요. 1부 끝곡으로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구름 흘러가는 곳,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유경주 님이 기품 있는 김학남 님의 목소리 그리움을 안으로 사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좀 보려고 했더니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직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이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멘델손의 All for the Wings of the Dove, 비둘기 날개를 위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음성이었어요. 아, 어쩜 이렇게 음성이 정말 천사의 목소리처럼 맑을까요? 자, 5784번님 사연입니다. 정호님, 저 내일 생일이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기운이 좀 빠져있는데 정호님이 추천해주시는 피아노 연주곡 들으면 제겐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정호님은 여름이 생일이죠? 우리 아이랑 하루 차이 나서 기억한답니다. 추천곡 부탁드리며 오늘도 잘 들을게요. 겨울 이불 정리하고 방금 세탁소 맡겼더니 그 와중에 속은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아,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겨울 이불 쫙 빨아서 넣어놓으시면. 피아노 곡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좀 안 듣는 곡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예전에 제가 나의 찬란한 그대 에게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곡인데요. 슈만의 여러 피아노 모음곡집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다비드 동맹 무곡집이라는 모음곡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번째 곡 자르톤 싱엔트,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정말 아름다운 곡인데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 가운데 14번째 곡 차르톤징엔트,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투츠 딜레망 하모니카 연주로 올드 프렌즈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5784번님 내일 생신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영란님은 올드 프렌드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반가워서 세상에나 눈물이 나네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 아실까 하셨습니다. 통하니까요. 이심전심. 아,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생육하고 번성함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동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동원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췌장암으로 허우적거리며 헤맬 때 큰 은총으로 새로운 세상의 연수를 연장시켜준 그 감사가 8년 동안 제 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따라 엄청난 축복으로 큰아들 집에 3명의 손주와 작은아들 집에 2명의 손주, 딸 둘의 아들 셋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 숨쉴 수 있으므로 함께할 수 있는 큰 사랑입니다. 며칠 전에 넷째, 다섯째

둘째 손주로 태어난 쌍둥이 은하와 로하의 백일잔치가 있던 날, 살아있어 이런 엄청난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평온의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소프라노 조안 소덜랜드와 테너 루치아노 바바로티의 노래, 그리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야,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죠. 췌장암. 그렇게 큰 병을 지나서 다시 맞이하는 일상은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앨범에서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가 참 진심으로 깊게 느껴졌어요. 손주들의 웃음, 이 백일잔치의 풍경,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어쩌면 행복은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숨어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행복이 되는 거겠죠. 무엇보다 이동원님의 이 앨범에는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참 여운이 남습니다. 자, 이동원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잊지 않고 50분 정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한 대로 바른 정도의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의 아침을 열어갑니다. 야산을 산책하면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언덕길을 오르는 숨가쁜 호흡소리가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로 인도해줍니다. 만 80이 되는 그날까지 나의 동반자 김삼옥 권사님과 결혼 50주년까지 건강한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소망하며 겸손한 삶을 열망할 때 분명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살루트 아모르, 사랑의 인사, 사라 장의 바이올린, 그리고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루틴이 참 단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한다는 문장이 또 마음에 남네요. 사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뭐 대단한 거창한 결심보다도 이렇게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마음가짐에서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혼 50주년까지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다는 그 바람도 참 따뜻했고요. 두 분의 시간이 오래도록 평안하고 다정하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악 앨범 한번 함께 펼쳐보죠.

앞만 보고 숨쉴 틈도 없이 바쁘게 달려온 인생 여정.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다가 건강 문제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절벽 같은 낭떨어진 것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70이

드디어 이제야 살아온 뒷모습을 돌아보며 어리석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며 반성도 해봅니다.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지금은 참 많이 행복합니다. 함께 탁구 치는 분들 중에 90의 나이에도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답니다. 제 작은 소망이 80까지 살기를 바라는 것인데 90세 어르신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내는 욕심이며 교만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기타를 배우고 익혀가면서 손주들이 오면 섬집 아기를 함께 부르며 웃어봅니다.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백두산, 튀르키예 등 많은 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니 이 또한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쉬어가는 여유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며 커피 한 잔을 바라봅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가운데 30번 A장조 작품으로 62의 6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프릴링 슬리트 봄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픈 시간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걷고 운동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손주들과 또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는 그런 평범할 수 있는 순간들 말이죠. 오늘 사연 읽으면서 행복은 결국 누리는 능력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여행하고 또 새로운 풍경 앞에서 설레하는 그런 마음이 참 젊고 멋지시고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더라? 90세 어르신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했더니 아내분이 욕심이며 교만이라고 핀잔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그게 무슨 교만이에요. 80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에? 80? 80은 너무 청춘이신데 생각했죠. 100세 제가 드립니다. 100세까지 건강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글 쓰신 것 보니까요. 우리 이동원님의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처럼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 사연이 채택되신 이동원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을 밤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을 밤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오늘같이 이렇게 쨍하고 맑은 날 들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원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본은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플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팸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6420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생일인데 아무 곳에서도 축하가 없는 게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이러셨는데 에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괜히 주변 사람들 시험하지 말고 며칠 전부터 은근히 소문 내시라고요. 잘못 사시긴요. 오늘 날씨도 찬란한데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제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2368번님은 오래된 애청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째 되고요. 에그몬트 소고기 듣고 싶네요. 축 처지지 않으려고 병실 나와 복도 걷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편찮으시군요. 음악 들으시고 축 처지지 마시고 힘내셔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주페이 오페라, 주페이 경기병서곡 듣겠습니다. 볼프강 사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언 국립오케스트라 연주고요. 2368님 함께 듣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길을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찬송 함께 합니다. 유창원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김항남의 찬양 예수 영광 버리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갑니다.

찬송가 181장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임정근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지혜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남설악 금강 초롱님, 한계령 부근에 피었다고요? 금강 초롱이? 그냥 상상만으로도 예쁜데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과 함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방현이와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늘시원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드리고요. 호빈님께서는 샬롬,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오셨네요. 우유조아님, 샬롬 출근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소망이님, 긴 글을 보내주셨는데 소망이님을 조금 더 알고 가까이 느끼게 되는 그런 글이네요.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현재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망이님 건강 회복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롱별님께서는 사랑해 주님, 매일 만나는 장애인 친구,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녀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다고요. 매주 금요일엔 조금 기쁨을 주고 싶어 소풍하듯 김밥을 만들어줍니다. 주여 오늘도 아프신 분들 위로하여 주소서. 친구분께서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이 금요일에 마음으로 함께 소풍 가시는 거네요. 신청하신 찬양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님의 찬양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처음 들어오신 4993번께서 청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김명수님께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청해 주셨는데 시와 그림의 찬양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곡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로가 피처링으로 함께했어요. 히즈윌의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

0: 으로도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진희사랑님 신청하신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라노 경배와 찬양의 곡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찬송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하수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3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 육신의 건강, 명예와 성공 같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기쁨과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심령이 복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삶은 영적인 가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보고 아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서고 그 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남이 맛보지 못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로서 여덟 가지 구원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임재청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먹보다도 더 검은 조수아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김명희님, 이 나라와 선거철 서로의 좋은 점만 보기에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비도 그치고 장미꽃 위에 물방울이 춤을 춥니다. 싱싱한 꽃들 보니 주님 사랑이 보이네요.

저희 동네도 요즘에 장미철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신청하신 곡은 어제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이네요. 오늘 보내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함께 할게요. 바니걸님께서는 오늘은 잠이 일찍 깨어서 출석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셨나요, 샬랄라님? 매일 찬양과 말씀으로 칠공주 강아지들과 하루 시작한다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강아지 칠공주. 정말 예쁘네요. 정말 귀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토피날라떼님은 강원도 철원에 출장이 있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 시간 함께합니다 하고 본방송으로 들어오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님께서 축하해주세요 하고 글을 올리셨어요. 폐암 선고 받은 지 7년 9개월 만에 피검사와 CT 촬영에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총 같습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음 깊이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신 곡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김명식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어모키님께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온기장의 선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의 골짜기에는 산들바람이 분다. 낮에는 골짜기를 타고 오르는 활승바람이, 저녁에는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활강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길고 좁은 골짜기 지형이 준 선물이다. 산들바람의 섬세한 변화, 산들바람의 알 수 없음은 나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위화의 산곡 미풍,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수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으셨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박상희의 찬양이었습니다.

0: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셉 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0: 인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홍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7: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나무엔의 찬양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3: 아름다운

0: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저마다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을 들여다보면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무들은 이 뿌리를 인터넷 망처럼 이어서 영양분도 주고받고 위험 신호도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혼자 버텨낸 시간보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 건너온 날들이 더 많았죠? 늘 마음의 뿌리처럼 이어진 이웃들이 있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1: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비가 온 뒤에 날씨도 찬양도 미나님 목소리도 상큼합니다. 80대 부모님과 하루하루 찬양을 듣는 이 시간이 많이 소중합니다. 공감으로 시작하는 아침 오늘도 감사합니다. 8658님 주신 신청곡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이슬. 5월에 듣는 이 찬송가는 더 좋네요. 앞에 흐른 곡은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연휴의 시작이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그래서 더 마음 편한 오늘 주말 아침.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게시판까지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패티 페이지 목소리로 Bringing in the Sheaves 새벽부터 우리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Revive us again, 기뻐 찬송하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은 새로운 느낌이었죠. 동행 나그네님께서 정말 속담이 그냥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취업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인지 큰아들이 감기에 걸려 고열에 어제 응급실 가서 주사와 링거 치료받고 퇴근했더군요. 소만 찬바람에 건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하가 지났다고 밤바람 무시하다가 큰코 다친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밤과 새벽에는 따뜻하게 다니세요. 예, 아유, 우리 아드님, 그냥 감기 치고는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아팠나 봐요. 아유, 응급실까지 갔을 정도니. 네, 이제는 괜찮은 거죠. 그런 속담이 있군요. 소만 찬바람에 건늙은이 얼어 죽는다. 예, 아직까지도 아침과 저녁에는 서늘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하가 지났는데 소만 근처에 이 아침 저녁 찬기운이 있는 것과 관련한 그런 속담이 있군요. 5월 말을 향해 가는데도 아직 날씨가 이렇습니다. 왕자둘 공주 하나님, 군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왔던 아들이 복귀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에 감사했고 예배도 꾸준히 드린다는 얘기에 감사했네요. 양구 깊은 곳까지 다시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겠지만 예비하신 길 믿고 기도하며 남은 군생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해 주세요. Onward Christian Soldier,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들으실 곡은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인간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먼저 학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산처럼 쌓인 지식에도 행복하지 않았죠.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싶어 세계를 다녀봤지만 돌아온 건 깊어진 피로뿐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부를 쌓았지만 근심과 갈등만 늘었습니다. 글쓰기에도 몰두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피로만 더할 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범한 장면을 마주했는데요. 한 부인이 잠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차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기차가 도착하자 젊은 남자가 내립니다. 부인이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리자 남편이 달려와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잠든 아이의 볼에도 다정하게 입을 맞춥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 어디론가 사라졌죠. 이 짧은 장면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사랑이 깃든 가정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행복의 자리는 사랑이 깃든 가정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사랑이 깃든 행복한 가정

5월 23일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시죠?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말 아침에 이 청명한 느낌과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 무랑저수지에서 참여하신 1190님 계시고요. 뒷자리 3516 쓰시는 분은 25인승 학원 버스를 운행하신대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마치고 지금 고등학교 차 운행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운행할 때부터 틀어놓고 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나 감사하고요. 이른 시간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새벽 예배 차도 운행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통학버스도 운행하시고 프리지아 아이디의 이선양님은 오늘 검진 받으시는군요.

8시간 이상 금식하고 검사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 들려주세요.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이천 장호원으로 출장 가는 중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들으면서 가니까 이 길도 행복이네요. 오늘도 샬롬 이영주님. 네, 출장 일하러 가시는 건데도 이 방송과 함께 하니까 출장길마저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Why Me, Lord.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 1부 끝곡입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환청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환청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1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0: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더 높은 곳에 도착했을 때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화려한 이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삶을 추적한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는 의외로 단순한 결론에 도착했는데요. 사람을 오래 살게 하고 덜 외롭게 만들고 삶을 견디게 하는 건 결국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내 편을 기다리는 그대에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맞잡은 마음이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0: 브루노마스 Count on Me로 시작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여기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0: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테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 프로 시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현대.

0: 퀵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24시간 근무하고 9시 교대를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일하는 아파트 너무 평화롭습니다 하셨어요. 고주몽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주말 아침의 풍경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고 경비일 하시면서 주민들과의 어려움이나 갈등 없이 평화롭게 잘 일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몸과 마음이 평화롭게 쉬는 주말 되기를 바랍니다. 제라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9671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타미 페이지 I'll be your everything 0537님의 신청곡 두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한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5802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UB40 킹스턴 타운 이어서 이너 서클이에요. Games People Play.

평일에는 출근하면서 차에서 듣다가 오늘은 여유 있게 집에서 오디오로 들으면서 반려견 꼬모와 함께 아침을 엽니다. 장미가 예쁘게 꽃망울이 맺혀서 진짜 활짝 피어 있습니다. 더 로즈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신 분은 5171님이시고요. 베트 미들러의 더 로즈 전해드렸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에버그린은 세실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노래였습니다. 6901님이신데 저는 요즘 철학책들을 즐겨 읽고 있어요. 예전에는 환상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소설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세상 일에 치이고 힘겨운 기분이 들 때 옛 고전 철학책들을 읽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 아침에서 제 이런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주말 아침에 지금 책 읽고 계세요. 보통은 다음날 일어나는 시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주말을 앞둔 밤에 책을 몰아치기로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저도 좀 그러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또 방송을 해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읽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소설은 밤에 잘 읽히고 이 철학책들은 아침에 읽으면 사실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6505님 청해 주신 코달라인 하이 홉스 준비했고요. 5780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U2 with or without you.

0: 마차님 청해 주신 보니엠의 라스푸틴, 이어서 탐 존스였습니다. 섹스밤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애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4: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8: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1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4: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2: 하이퍼스.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5: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9: 5922님 신청하신 리오나 루이스 블리딩 러브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당직이라 출근 중인데 듣고 싶습니다 하신 9054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콜드플레이 비바 라비다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감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바뀝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Love.
1: 탁구 시작한 지 5년 차입니다. 오늘 탁구장에서 회원들과 소규모 리그전이 있어서 신나는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1671님께서 신청하신 핑크 스웨츠 And My Worst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앤마리의 2002는 2691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생아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나이트 근무 후에 퇴근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2649님이신데 2시간마다 깨는 신생아들 보시느라 밤 꼬박 세워서 바쁘게 일하셨겠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리산 산행 가면서 버스 안에서 듣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저희 산악회 인천 에코 산악회 파이팅 0940님이신데 저희가 또 산악인의 친구 등산 애호가들의 동반자 SBS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Man at Work Who Can It Be Now 배로님 청해 주신 노래고요. 듀란 듀란의 Hungry Like the Wolf 이어드립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첫 번째 사연은 7237님의 사연입니다. 출근길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그 메모에는 학생이 선생님께 전하는 따뜻하고 뭉클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그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항상 사소한 장난도 받아주시고 웃으면서 수업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일 때문에 너무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쌤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응원까지 해주셔서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고 힘도 났어요.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1학년 2반 저희 반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하트 모양 메모지에 빼곡히 적힌 그 예쁜 마음을 보니까 문득 제 고등학교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학창 시절 부기 선생님이셨던 정연득 선생님 덕분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고 무사히 졸업도 할 수 있었죠. 상업고등학교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 깊이 남아있어요. 정연득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자 김연숙 올림. 인생은 아름다워. 두 번째 사연은 3681님의 사연입니다. 늦은 저녁 시커먼 머스마들 몇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게 자칭 알바 2기 멤버들이었죠. 모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쩐 일로 송도까지 왔나 했더니 스승의 날이라 학교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께도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하고 너스레를 떠는데 그 반가운 얼굴들이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군대까지 다녀와 어느새 25. 이제는 제법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인생의 스승이라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작은 성취감과 함께 참 행복하고 복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에 이어서 아바의 치키티타 전해드렸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첫 번째 사연 7237 김연숙님의 사연이었는데 작은 메모 한 장이 지난 추억을 건드렸네요. 가르침은 교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학생의 눈물을 닦아준 선생님,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제자. 따뜻한 인연들이 더 많아지고 더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 듣고 또 고마운 선생님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은 3681 캔디님의 사연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다시 찾아온다는 건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참 따뜻한 기억이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알바생과 사장님의 인연을 넘어서 한 사람의 청춘 속에 좋은 어른으로 남아있었다는 거니까요. 청년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생의 스승이라고 불러주는 그 말은 잘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가장 뭉클한 칭찬일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뭐 그런 보상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3681님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일상에 이렇게 행복한 소소한 사연들을 좀 보내주시죠. 인생 살만하구나 그런 사연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9390으로 문자 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두 분께는 수분크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262님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셀레나 고메스 앤 더 씬, Who Says?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6: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5: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9: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9305님이 청해 주신 이 노래가 오늘 끝곡입니다. 스콜피언스 Still Loving You.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바쁘고 빠른 디지털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서와 문학을 멋진 취향으로 소비하는 텍스트 힙도 그렇고요. 포엣 코어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죠. 시인을 뜻하는 포엣가 들어간 말로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감성을 일상과 패션에 녹여낸 걸 가리킵니다. 화려한 장식을 뺀 미니멀리즘의 정점을 보여주죠.

포엣 코어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핵심이고요. 지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 뿔테 안경과 클래